0: 덜썩고 7.5, 난 9.5, 결혼하라.
1: 마오리마, 그때 외라랑이 뭘 못해보 지당하오 때나이탈. 그탈에 이 메라와카마 알아? 에 파츠 이라네? 가을에 빼앗도모 여기도레 이따탕아? 마리가 누이 에 와테아토니와나. 내 에 마오리, 그때 갈마와리탈 가아이테코 위리. 라랑이 마오리, 와누이라네. 에코 위리 이랑아, 에 마마노이오. 코테아 아이테 와카마 이 마루가 와야 기발 이라 엔젤. 나 te 가이치 아키 타케 코 위리.
2: He ori te tēnei whakatauki ki te kōrero o Tauiwi. Kaue e te ati i te pukapuka mā tōna kanohi.
3: He kāka tino tangata.
4: Kia kaha te kōrero.
5: Tautoko FM.
6: Hurihia ngā nawe ki te rawe.